할 마 뭐 아니 아니 오야 오요이 나비 많이 마용가 많이 하이 나도 라미 안 나와 따와나 물어만 고이 라미 지금 나 프리티 비가 나 라미 아이 오야 오요이 오이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 박다니 아마 가 아 마말이타 여러분 뭐 팔릿 주니모 이모 이승기티노 온 오야 오야 오요이 아 오이 행진 아 singgit jadi ni mau biar atau peminat sampak singgit.